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그냥 했다 양대 뿌리
3: 양대 지만의
4: Yo Pachaiki, H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 Voces compartidas.
6: Ma igual es guanches.